0: 这是煎饼，等敌人大部队到了再打。
1: 야기다려
2: 어떻게다
3: 야빨리일어나계속전진해
1: 더는못오겠습니다힘들어죽는거나전설타하는거나마찬가지입니다
4: 대통령님당가를가져오겠습니다
0: 됐어이중대의작은부정은아무것도아니다자네먼저중대를이끌고최대한빨리정진해우리를잡아야한다
4: 네알겠습니다
5: 그리고민농산이여기서멀지않다언제든지적을만날수있기때문에전투준비를잘할수있도록바랬나
4: 네알겠습니다

0: 민성 오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 모든 주력 부대를 동원해서 적을 섬멸하고 고지를 점령한다.
1: 부사장님, 제 생각엔 정차적으로 면역을 투입해 시간 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황창호가 미군을 데리고 오면 그때 협공을 해 놈들을 소멸해도 늦지 않습니다.
0: 자네 놈들에게 너무 당하다 보니 몸을 살리는 거 아닌가? 적은 한 개 중대고 우린 다섯 개 중대야. 충분히 박살내고도 남는다고. 내가 그런 자신감이 없었으면 이 개고생을 하며 자네를 따라왔겠는가?
2: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시대로 주력 부대를 보내 놈들을 소멸하겠습니다. 하지만 적의 정찰병은 장비와 전력이 일반 부대보다 훨씬 우세합니다. 그러니 철저한 계획을 짜서 공격해야 합니다.
0: 좋아. 유병, 두 개 중대를 준비시켜. 포위 섬멸 작전을 준비.

0: 자네 부대는 어떻게 됐어?
1: 아직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0: 한 번에 강행군으로 몇 킬로미터나 떨어진다는 게 말이나 되나? 도대체 평소에 훈련을 어떻게 시킨 거야?
2: 본도의 적을 기껏해야 한 개 부대입니다. 대각은 한 개 소대, 좀 더 후방으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아, 그렇게 해.
3: 네, 알겠습니다.
4: 너들 나를 따라와! 빨리!

0: 부장 명령으로 역공을 한다고?
1: 이건 조용계획입니다. 한 가지 준비를 더 보내 적들이 넘어지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0: 좋아, 그렇게 하지. 제가 항해준대 데리고 가겠습니다. 최준대, 나 따라와! 적군의 항해, 도각해!
2: 기계가 준대 도착했습니다.
3: 왜? 이제 온 거야. 빨리 전투 준비하고 전벌을 지원해.
2: 네, 알겠습니다.

0: 童心病。
1: 무슨 지시가 있으십니까?
0: 사단장님께 보고해라. 우리가 고지를 점령했다고. 지금 바로 보내.
1: 네, 알겠습니다.
0: 아, 그리고 미군이 5인 폭격하지 않게 황참모에게도 연락해. 미군이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해. 우리도 가지. 지형 확인 후 방어 배치만 잘하면 사단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
2: 네.
0: 가자고.

0: 잔네 말이 맞구만. 민중사 이남은 위험하지 않구만. 우린 반드시 이곳을 사수해야 한다. 사단장님도 우리 작전에 만족하실 거야. 백창호,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나?
1: 중국군의 침투 부대가 어디로 가는지 걱정됩니다. 왜 아무런 정황이 없었을까요?
0: 상대 못할 적을 만나면 36개 주량량이 현명한 법이야.

0: 괜찮은데? 괜찮으십니까? 난 괜찮네. 자네, 괜찮은가? 외병! 외병! 남쪽에 외목이 있다. 남부들이 다시 북극할 수 있으니 부산사님 모시고 북극속성으로 가서 맥 들어! 알겠다!
1: 네!
0: 자네 몸 조심하게! 가시죠! 가! 빨리! 지금 바로 부산사님을 숲으로 이겨시키자! 빨리 움직여! 빨리!

0: 一组一组，高队那边有什么动静？
1: 我是一组，高队没有动作。好，继续监视，通话完毕。
2: 太好了，
1: 再有半个小时，这股李伟军就能被我们消灭的差不多了。哎，啊，你着急吗？有没有心理特别痒？
2: 对啊，你得控制好自己。
3: 부준대장님께서 저쪽에서 대우를 지시키고 계신다. 나보고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하셨는데 오자마자 너와 마주쳤어.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 너 혼자 가봐. 난 가서 사람들을 찾아봐야 돼.
4: 부대장님, 가지 마세요. 중공군이 유롱차라 아무런 기초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저 눈에 매운 효능을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줄고부도 멈췄습니다.
3: 알았어. 일단 부준 대장님만 데려 가자.
4: 네. 네.
5: 听懂了吗？当然，民司处高徒的嘛。哎，咱俩跟上去。如果没有人动手的话，我们就动手。

0: 我连让他起来，撤！
1: 我都看见他来啊！
0: 赵公你，我来保咱们的。
1: 정업으로 경기를 해제한다. 철수해. 빨리 가자.
2: 부사장님.
3: 이 신호탄은 놈들의 민노사 고지를 다시 점령하기 위한 집합 신호원인 것 같습니다.
4: 미군에게 연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다리까지 도착하지 못했을 거야. 놈들의 반응이 적발하구만.
3: 저 놈들은 전부 전차병입니다. 분명히 사전에 미군 주둔지를 정찰을 했을 겁니다.
4: 우리 부대 손실이 너무 크다. 자네 말대로 미군과 협공해서 고지를 점령하는 건데 그러지 않은 것이 나의 큰 실수야.
3: 아닙니다. 부사님 판단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우리 병력이 가는 거 알고 전면저 대신 이렇게 어려운 수법을 쓸 줄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주도관이 아직도 우리한테 있습니다. 다 함께 죽는 남들라도 미군과 앞뒤로 협공만 한다면 놈들을 섬멸하고 민통산 점령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좋아, 자네 말이 맞아.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민통산 고지를 점령하는 거다. 반드시 고지를 점령한다.
3: 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놈들을 섬멸하고 민통산 점령하겠습니다.
4: 좋아.
3: 그리고 부대 재정비한 후에 따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쓰면 비록 대가가 크지만 반드시 승부할 수 있습니다.
4: 좋아. 이번엔 꼭 자네 의견을 존중하지.
3: 감사합니다.
4: 어떻게 된 거야? 적들이 고지를 철수한다고 그러지 않았냐?
1: 잔류 부대를 남겼을 수도 있습니다. 철수할 때 조심해야겠습니다.
5: 급할까 없어. 상황이 안정되면 그때 다시 출발한다. 적의 주력이 2연대와 3연대를 상대할 테니 이곳까지 신경 쓰지 못할 거야.